0: center, Asiana 223 Super, maintaining for the 340.
1: Asiana 223 Super, 안녕하세요.
0: 안녕하세요.